했을 때 할 때 굽고 스텝을 데 고시자 음악해도 가까이 또 고래 날 혼자 놓았을 땐 돈 칭칸 됐으네 김민희와 뮤직을 심해 다 파대고 맨

0: 남자야 남자.
1: 거짓 슬로우 짤.
2: 써. 나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